바보듯이 내볼 마대 션지다 내볼 마니 커랑 거 하나 더더 어르자 뭉 크나 가지로 지로 와디 와오 어르자 뭉 꾸비노 어 와디 저라오 멜레케는 거토 하나 그냥 가정어 대 박사 박사님 북한이 꼭 보사 하나 그냥 가정어 하이노 하이데 땅설 어르자 뭉 크나 라이노 비슈나 내볼 마대 마르샤 내볼 마니 커랑 거 아방게 어 녹바 어 녹하 뭐라 따무사 그래서 가나이 내리는 뭘 미르사 뭉리 비신데